0: 최재도의 음성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앞서 들으신 곡 지선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손경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서 들으신 곡은요. 소프라노 손예지의 세상을 사는지의 테너 오세영의 주 예수네가 알기 전 한나형의 여정 함께 하셨습니다.
1: 하나 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23번째 날, 바울은 세 가지 관점, 즉 창조 이전과 현재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계획대로 자기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으로 통일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분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우리의 유업에 대한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0: 합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썸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클래식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이 무더운 여름날 청량감과 서늘함을 가득 선사해줄 클래식 왈츠 두 곡입니다. 첫 번째로 띄워드릴 곡은요. 우리 귀에 친숙한 선율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제2번 왈츠 2번입니다.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거장 블라드미르 스피파코브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 버전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러시아 특유의 강렬한 해석이 돋보이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평소 듣던 쇼스타코비치 왈츠 모음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감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곡은 봄의 찬란한 생기 또 시원한 바람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작품 410번입니다. 빈 피라모닉의 전설적인 거장이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고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청량한 음색의 조화, 두 곡의 왈츠, 서늘함과 청량감으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들으시고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이어집니다.

블라디미르 스피바코브가 지휘하고 모스크바 실내 관현악단이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중왈스 2번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고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작품 410번 청량한 왈츠곡 두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제가 죽고 싶던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저 딱 만나주시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죽겠다 하는 입술의 말이 살겠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영혼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주인공 이남옥 권사님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1: 예담교회요. 이자 상자 철자 이상철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아주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직은 성도들이 그리 많지를 않으니까 완전 가족적이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사랑이 그냥 엄청 많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2: 이남옥 권사님은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1: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6.25 사변 때 순교를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그런 신앙가에서 제가 자랐고요. 어머님은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제가 그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어떤 상처,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원망이 많았고 감사를 몰랐죠.
2: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도사님을 보내 이 권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1: 결혼을 하고 25년이 되던 해에 제가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그냥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 했을 때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기도 듣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냐고 막 꾸중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꾸중을 듣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을 철화를 해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시간까지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아멘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되지 그게 뭐냐고.
2: 내 입술로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 하는 수 없이 그냥 아멘하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양해부터 얻은 거예요. 저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5월 달부터 남편을 교회에 끌어내시고 그것도 불신자를 통해서 이끌어내 주시고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출석하게 하셨어요. 그 이듬해 1월 달에 잊어먹지도 않았네.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춥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그냥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신용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지금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2: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이남옥 권사는 변화됩니다.

0: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1: 제가 죽고 싶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저 딱 만나주시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더라고요. 플랑 포기를 봐도 어머니 이거 하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작품이다.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올까 이런.

0: 제가 안산에서 살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극동방송이더라고요. 이제 극동방송 아주 잘 들려요. 포항에서 경주 있을 때는 포항에서 듣기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창원 극동방송을 잘 듣고요. 안산에서는 서울 극동방송을 잘 들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전파 선교사로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내가 방송을 통해서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사업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 것이 방송 선교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것이 방송 선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파 선교사로 새로 가입하시거나 그동안 잠깐 쉬셨던 전파 선교사의 자리에 다시 나아오시지 않겠습니까?

0: 청자야, 너는 나를 지금 경계하고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너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옛날에 네가 교회 잘 나갔지 않니? 그 신앙 다시 회복받기를 원한다. 너를 위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1: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전파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0: 제가 너무 그냥 미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내가 직접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지만 작은 것이지만 단 1분이라도 내가 올려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로 뛰지 못하더라도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 공중을 타고 다니면서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되게 커요.
1: 목소리, 오늘은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남옥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목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

0: 조용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천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천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보통 7월 말 8월 초가 여름 휴가의 극성수기죠. 지난주 아마 이번 주가 여름 휴가의 피크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이 부산의 해수욕장마다 불볕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반기를 열심히 보내고 하반기를 앞두고 이 여름에 쉼이 꼭 필요합니다. 쉼이란 단순히 일을 거치는 것이 아니죠. 휴식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하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해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딱 도끼질하고 10분은 정확하게 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어요? 10분을 꼭 쉰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람은 10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쉼이죠.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매일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 다음에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쉼을 통해서 좀 안식이 필요해요. 너무 자기를 혹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말 쉼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죠. 그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이제 족합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절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번 아웃의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 아웃 뜻이 뭔지 아시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얗게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이 되었습니까? 그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역으로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는 지금까지 기도의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자기 양무릎에 쳐박아 놓고는 계속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데 전투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서 기손신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는 아방 앞에서는 달려가는데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 한 30km를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약 16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은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생겨서 몇 날 며칠을 집에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시달려 보십시오.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오히려 좀 허무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지고 정신적인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제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를 받은 위대한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모르고 오버하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면 탈진하게 되고 탈진하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아웃에 직면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이런 지침, 이런 탈진, 이런 번아웃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란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들어가기 쉬워요. 그 열심 속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열심이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놀고 있냐고 자꾸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뜨라면 그 자리에 뭐가 반드시 채워진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뭐든지 다 좋아,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내몰아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 자리를 불평이 대신 채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네. 아멘입니까?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 말이에요.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역으로 지쳐 번아웃된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저는 주일 1, 2, 3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을 좀 잘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을게요? 네. 성령 충만하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충분히 먹고 쉬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적당한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코치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라. 저는 강도사 시절, 그때는 저는 이제 3년이에요, 강도사가. 요즘은 이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강도사 시절 3년 동안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만만한 게 강도사 아닙니까? 복강도사.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내가 봐주는데 배드민턴 빠지지 마라. 그리고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교회 앞에 담임 목사님이 차를 딱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3년 동안 뭐 배드민턴을 이제 쳤죠. 근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에요.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 배드민턴은 힘으로 내리치는 게 아니고 손목 스냅으로 해요. 손목 스냅으로.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요. 우리 같은 직종은 쉴 틈이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쉴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놀 때 다 놀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 저들과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일 중독자로 만들어서 결국 쓰러지게 만들려는 술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7일에 쉬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혹사시키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쉼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그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이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번아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2절인데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호렙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콩콩 숨어 있어. 그게 바로 번아웃의 그거죠, 결과들 아닙니까? 번아웃 되면 사람 만나기도 쉽고 뭐든지 귀찮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에 계속 있지 말고 나오너라 해서 산 위에 세울, 산 앞에 세우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는데도,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극적인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찾고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보이는 기적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과부에 해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막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쏟아지고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 나오는데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 이세벨 여인 그 한마디 말에 엥 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호렙산까지 왔는데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응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있으면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극적인 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미하게 사랑하는 사직 동료의 성도들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눈과 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까지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등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교회 모든 역사의 부흥을 보면 결국은 하나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도들은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0: 왜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년째 나오시지만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하신 분이 꽤 많으실걸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예배 형식에 자꾸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확신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무장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징은 말씀인 거예요.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하고 번아웃된 여러분의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낙심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오늘아 함께 조반을 먹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회복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 임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번아웃을 이기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사명 앞으로, 다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봉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5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5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대양교회 김성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늘 바쁘신 중에 또 소망의 기도 애청자들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편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사실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내가 양이며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을 노라고 답하심으로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시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형상까지 우리를 아멘. 빚으심으로 말이죠. 그러기에 이 시편 23편 1편의 고백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나눕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8월 6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5598님 보내셨어요. 근데 응답사연을 보내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도 부탁드렸을 때에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컸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조급함보다는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살아계신 하나님, 5598님과 그 일터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이 5598님을 통하여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0: 아멘.
1: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담대함을 주시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일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5598님 응답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 제목도, 응답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888님의 기도 제목, 샬롬 기도 올립니다. 저의 장애인 성도의 동생인 이승철, 갑자기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호흡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약한 육신,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동생을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1: 살아계신 하나님, 0888님과 그 동생분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을 가진 동생을 향한 이 누이의 간절한 기도 들으셔서 다시 한번 이 동생에게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연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건강을 회복케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동생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하루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저희 기도 특공대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087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의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0: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단한 기도 제목인데 안타까운 사연 주셨네요, 목사님.
1: 살아계신 하나님, 7087님과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하나님,
0: 아멘.
1: 이 7087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채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재정이 어려운 모든 당신의 자녀들,
0: 아버지,
1: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0: 아멘,
1: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기도할 때 낙심치 않도록 애를 쓰는 것도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시려나 정말 바라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낙심치 않도록 이 시간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번 열려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다음은 9507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시조카 며느리가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딸이 불안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며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나요?
1: 살아계신 하나님, 9507님과 시조카 며느님, 그리고 따님, 그리고 남편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 출산율이 낮아진 이때 한 생명이 태어난 것 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구홍 진림의 따님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꿈을 이루며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편에게 필요한 재정도 주님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연약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0: 아멘,
1: 이 가정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6세 된 저희 시어머니 그 구원과 또 93세 친정어머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과 그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어머니들을 향한 이 기도를 주님 속 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시어머니 마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되어서 내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0: 아버지,
1: 고백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며 친정어머니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셔서 남은 생애가

0: 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선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낙심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세안을 놓고 목사님들께서 바로바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편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거든요.
0: 살아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과 그 남편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사의 치유와 약물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하실 때 그 걸음걸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도 함께 더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세계에 전하고 있는 부산극동방송의 라디오 기도회 소망의 기도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9215님 보내셨어요. 저희 조카 이다니엘 결혼하고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 유산이 되고 난 후부터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 필요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0: 살아계신 하나님, 구이 1호님과 그 조카 이 다니엘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서 임신이 어렵고 유산의 경험을 통하여서 임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이 시대에 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1: 아멘.
0: 그 태의 생명을 지켜보호하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비상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의 자손들이 이 땅에 창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1: 아멘.
0: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이 역사가 이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고달프지 않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저희 남편, 그동안 여러 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릎과 손과 여러 군데가 불편했는데 거의 다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퇴직 후에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적합한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살아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과 그 남편 장로님을 위해

0: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한평생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무릎과 손이 많이 불편하신데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삶의 예배자가 또 일터 예배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문자로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계속해서 401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외손녀 ADHD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충동적이고 폭력성이 있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중3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사연 올리셨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4018님과 그 외손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ADHD로 힘들고 또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
1: 주의 성령께서

0: 이 딸을 만지시면 치유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아멘.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 딸이 치유받은 치유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의 학교가 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1: 아버지,
0: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이들에게 희망입니다.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만나주셔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 함께 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더운데 힘들내시고요. 승리하십시오.
1: 아멘.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시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년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야.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나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도 아유 끝났어요. 아유 애택도 없어요. 50살에 나도 얘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근데 이 쉰둥이는 아이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 누이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빛이 갸심치리하게 뜨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작은 딸 너한테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얼른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하룻밤 사이에 장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분별력 깨우침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설명 이제 한 90번 하면 100번 되죠? 네가 정말 작은 딸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7년 못 기다립니다. 그럼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일 뒤에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야기 봉사하게 됩니다. 레아를 줄 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었고 라헬을 줄 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졸지에 7일 만에 마누라 둘, 작은 마누라 둘, 이렇게 마누라가 넷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때 나이가 언젠가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던 계산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야곱 130살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총리 30살 될 때 풍년 7년 들었습니다. 37살. 흉년 2년.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이 모두 내려옵니다. 그러면 39살. 아들 30.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거는 현재도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91세에 낳은 겁니다. 91세에. 그럼 91세에 낳았는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을 찾아가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4년 아니 외갓집에 간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일하고 나서 레아와 라헬

와둘 합해서 네 명의 부인을 얻고 7년 지난 뒤 14년 될 때에 11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2번째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이후에 라헬이 12번째 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인으로 찾아가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너 우리 집 그냥 그동안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이야기.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외갓집이자 처갓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 요셉이 태어날 때가 14년 지났을 때요. 14년 지났을 때가 요셉이 야곱이 91세입니다. 91세 때 14년 됐으면 그가 몇 살 때 왔습니까? 아라는 들으시죠? 14년 지내고 보니까 91살이요. 91세. 그러면 몇 년, 몇 살에 왔어요? 77세에 온 겁니다. 77세. 쌍둥이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둘 얻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빠 엄마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77세가 돼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에게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외사촌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출생비밀이라고 합니다. 출생비밀이에요. 출생비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뭐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뭐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바사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너는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출생을 비밀로 붙이는 거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바로왕의 신하에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고 만나고 두 번 만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 이게 다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적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산의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근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고 얘는 안 생겼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얘는 잘생겼네, 숨겨야 되겠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에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아그떼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말이 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곧에 때 맞춰 옵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 상자 끝으로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의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열쇠,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무슨 그 지저분한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 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왔어요. 누구를 요괴옷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의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에 그 돈으로 내 얘기를 내전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근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크,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가서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실을 하나님은 미리 팍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권력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

0: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6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목회자인 군선교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선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원자는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군선교사는 모두 450명으로 이 가운데 만 65세 정년 대상자와 정년 초과자가 전체의 23.6%인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세를 넘어서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인원도 12명에 이릅니다. 교단별로는 예장 통합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합동 17명, 기독교 한국침례회 13명 순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양재준 총무는 후임자를 채우지 못해 정년이 지나도 사역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체계적인 파송과 후원 시스템이 부족해 상당수 군선교사가 사실상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성직자 지원 가능 연령을 현

0: 현행 56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훈련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2016 예성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최현 목사와 최창수 목사, 서종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국의 예성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량을 뽐낸 예성 갓 탤런트와 방탈출 미션, 워터밤 등 다음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는 15일 청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 더 웨이를 개최해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세우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생수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구세군 본영 7개 부서 직원들은 어제 광화문역과 아현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등 서울 도심 4개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2,000병을 직접 건네며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영덕,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 2만여 병의 생수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폭염 속 짧은 이동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수 한 병이 더위를 식히고 하루를 응원하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중진화가로 성장한 이달의 작가와 어머니 문성자 씨의 30년 신앙 여정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문성자 씨는 두 자녀의 발달장애 판정 속에서도 신앙의 평안을 바탕으로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며 딸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서툰 말 대신 색채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는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250여 회를 개최하고 교과서 작품 수록과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씨는 백성예술대 재학 시절 수업과 체플을 함께하며 딸의 세례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성자 씨는 한국교회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전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해주는 청재기장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1년차 총회장을 역임한 백장흠 한우리교회 원로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백장흠 목사는 지난 3일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제 발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인은 경북 태촌교회를 시작으로 인천 도원교회 등에서 목회에 전념했고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20년간 사역하며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은퇴 후에는 가나 자비량 선교회를 창립하여 부흥 집회와 목회 상담 등 자비량 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0: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 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학문의 귀, 명예의 귀, 욕심의 그런 귀는 살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깡통시장을 가는 길에 한 아이와 어머니를 봤는데요. 아이가 날씨가 더웠는지 지하철을 타자마자 어머니께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더워! 선풍기 줘, 선풍기!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는요. 엄마! 나 심심해, 심심해! 핸드폰 줘, 핸드폰! 물론 어머니는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며 달래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저 아이와 같진 않았을까? 매번 어려운 순간마다 내 피로를 가장 먼저 구하며 불평과 불만만 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위해 항상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나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갈릴리 노래 모임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더 라이트 워십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예수전도단의 P13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We See the Lord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예수로 스며들다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문자로 아멘이라고 함께 보내주시면서요.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아멘과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한 한 줄 묵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참 큰 위로와 힘을 얻은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린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께 오늘은 시편 23편이라는 제목의 찬양 한 곡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큰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혹시 이 시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깊이 삼가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해요. 깊이 삼가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유혹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든 무엇이든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자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경배하지 말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지요.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성공도 그래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강조하며 모세가 깊이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편해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매일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마음속에 형상처럼 새기고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합니다. 쇠풀무는 쇠를 녹여 정련하는 용광로지요. 애굽은 단순히 생활이 힘들었던 나라가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쇠풀무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쇠풀무를 통과하곤 하지요. 질병의 풀무, 가난의 풀무, 관계 문제의 풀무, 실패의 풀무 등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벌써 세 번째 언급이지요. 모세도 인간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히 안타까웠겠죠. 12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업적이나 충성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모세는 22절에 나는 죽고 너희는 얻으리니라고 담담하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끝까지 남아 열매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씨뿌리는 적용을 계속해야 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23절에서 모세는 스스로 삶과 언약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결국 우상숭배의 시작은 언약을 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돈과 성공과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 잘 되거나 풍요로울 때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달라요. 한번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질투하시면서까지 다시 붙드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다시 돌이키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소멸하는 불처럼 찾아와 내 우상을 다 태우시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말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자 내 인생에 허락하신 쇠풀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돌이키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징계와 사건임을 믿습니까? 지난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잘못한 일을 후회하며 자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족을 위해 애통함으로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농사를 지어 직접 키우신 채소를 내다 파시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6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시는 게 부끄러웠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도 엄마만큼 일하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지요. 지금은 저희가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지만 어머니는 이혼하고 사는 저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산인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평소 저는 교회에서 모든 일의 끝에는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 집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형제자매들은 앞다퉈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 저는 그들을 미워하며
불쌍한 동생에게 좀더 많이 주면 안 되냐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것이 주께서 저희 가족을

0: 세상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사건임을 모르고 오히려 돈에 미혹되어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좇아 사는 가족을 보면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날 제 잘못을 생각하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힘들지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언약을 지켜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전하길 원해요. 가족을 해달별 같은 우상으로 섬기며 그들의 작은 약점도 보지 못하고 용가리 통뼈같이 끄떡도 하지 않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해요. 이제는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어머니가 노점에 일하러 가실 때 잔소리하지 않고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고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경계하라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언약을 잊게 되고 언약을 잊으면 결국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쇠풀무 같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주의 언약을 붙들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호렙산에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과 가족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를 쇠풀무 같은 인생에서 건져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아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잘될 때도 풍요로울 때도 더욱 스스로 삼가며 언약을 붙들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그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랑을 보고 소멸하는 불로 찾아와 우상을 태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붙어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지난 소식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까지 러시아에 배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한 병력까지 함께 보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무기와 군사인력도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향하는 걸음 뒤에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과 생명이 있겠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쓰여야 할 자원이 무기로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낯선 땅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북한 땅을 위해 또 전쟁터로 내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기를 내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가 녹아있는 그 생명의 길이, 평안과 사랑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도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와 주세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소망의 한 줄, 또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1675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가족분들 모두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무수한 생명의 희생이 없기를 정말 보혈의 은혜가 이 곳곳의 모든 곳에 덮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날씨가 너무 더운 부천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어요. 휴가를 맞아서 집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오늘도 강력히 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 아멘. 복음의 소식이 그 똥방송을 통해 24시간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그곳에 강력히 전해지고 강력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 9342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주셨어요.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 북한이 고향인 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주었어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혼식도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축복의 소식을 한 번 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9342님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 상식 퀴즈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이 퀴즈를 나누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보는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파병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파병을 나가는 군인에게조차 어디를 가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어서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는 위성사진이나 정보 또 소식통이나 포로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파병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이렇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파병이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명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지 몇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을 그 전쟁터로 보냈는지 1번 약 2,000명 2번 약 2만 명 3번 약 20만 명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몇 명의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을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 파병을 했는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0명일까요? 2만 명일까요? 20만 명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퀴즈를 풀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니까 여기 정답이 다 보이네요 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 함께 나누면서 많이 나오는 답변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3번인가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 중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1675님 반갑습니다. 20만 명일까요? 아니면 2212님이 보내주신 2만 명일까요? 3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하시면서 0832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위성사진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정도를 보냈다 이 정도를 파병했다라고 하는 요 규모는 2,000명, 2만 명, 20만 명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어노인팅의 날마다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봤어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는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될지, 2,000명일지 2만 명일지 20만 명일지.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시면서 2만 명을 도전해 주신 6138님도 계시고요. 20만 명일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0229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전쟁이 끝나길 소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많은 인원인데 2,000명도 많은 인원인데 정답이 그나마 일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156님 그쵸. 2,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0명이길 그나마 2,000명이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8674님도 보내주셨어요. 2만 명 그 이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69님 이게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의 첫 번째 이 퀴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또 그리고 증언을 종합해서 이 정도 수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2,000명쯤일지 2만 명쯤일지 3만 명 그 이상의 20만 명쯤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8890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함께 했습니다. 1번이 그나마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사의 규모 2천 명, 2만 명, 20만 명을 보기로 내드렸는데 정답은 약 2만 명. 2번이 정답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새싹회원이신 7730님이 보내주셨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호화롭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2번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자 한자에 그 짧은 시간에 묵상한 그 마음을 잘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가 되고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기도의 그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113님은 2만 명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사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병을 멈추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 기도합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통일 배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병을 멈춰주시길, 전쟁을 멈춰주시길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과 기도를 도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 하나하나를 주변에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마음을 더 모으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선정을 해야겠죠. 613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7730님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도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2401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한 만여 명 정도 파병 병력을 추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약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2만 명 정도가 러시아 전쟁터에 파병이 됐는데 그럼 몇 명 정도가 북한 땅에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 수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전사자가 있는지 이 부상자가 있는지의 수치도 알려진 게 없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터에 가는 우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러시아 전쟁터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실전 연습을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정보가 거의 없는 와중에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몇몇의 숨진 군인들의 가족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 지도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고 평양에 있는 대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됐죠. 물론 전사자의 가족들 모두에게 알린 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중에도 북한이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자랑하는 이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 2번 개인 승용차 지급.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는 것일지 개인 승용차를 주는 것일지, 그리고 3번 외화 1만 달러 지급. 평양의 신축 아파트, 개인 승용차, 외화 만 달러. 참 이 보기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오늘의 두 번째 퀴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016님의 신청 찬송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텐데요. 샵 1069번으로 찬양 함께하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통해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문제가 러시아로 파병된, 전장에 파병된 우리 북한 군인 가운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1번 평양 신축 아파트 입주일지, 2번 개인 승용차를 지급할지, 3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외화 만 달러를 지급할지. 오물정 1069번으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속히 복음 통일, 평화 가운데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시면서 49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정답 1번 신축 아파트 한 채이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0360님 정답을 적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매겨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도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민족의 비극이네요. 이렇게 파병의 연속인 우리 민족이라니. 1951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입주권 이거 받고 위로가 될까요? 3495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지금 남겨주신 것처럼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영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지도자가 유가족과 함께 평양 한 신축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몇 가구가 입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전사자가 한 기관에서는 600명, 또 한 기관에서는 수

3,000명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저희가 이 마음을 상황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군대에 보낸 자녀들이 파병을 간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파병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던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이 외화벌이도 꺼려하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전쟁에 희생되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6330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평양 입주 정답 보내주시면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무엇으로 위로가 될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라는 이 소망, 5076님의 소망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선정을 방송 끝나고 한꺼번에 하고 문자 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주소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곤 하는데 한민족으로 부르신 북한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관심이 없을 때도 많고요. 이렇게 상식 퀴즈 정보들 소식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중보자로 바로서게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OF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0: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거듭남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선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객관적인 증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거듭남의 주관적인 증거들을 선고해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의 본질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많거나 적거나 변화들이 따라옵니다. 거듭남의 주관적인 증거 첫 번째는 주 대심의 고백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계획, 나의 미래, 나의 몸 등 내 것이었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 것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인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힘씁니다. 거듭남의 주관적인 증거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좋아집니다. 예전에 즐기던 술, 담배, 오락, 유흥 등은 이제는 흥미가 없어집니다. 반면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교제, 봉사 등은 좋아지고 그러한 생활에 마음이 갑니다. 가치관이 바뀐 결과입니다. 예전엔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면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삽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마음이 갑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거듭남의 주관적인 증거 세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모난 성품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난 부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또한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가 회복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압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거듭남의 주관적인 증거 네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내적 믿음은 외적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 행위가 나타납니다. 만일 구원받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100% 은혜로 받지만 구원의 결과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받기 위해 행위가 조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0%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행위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구원과 거룩함이 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로운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몇몇 종교들과 이단들은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뭔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동하게끔 동기부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0: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찾아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도심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런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거듭남의 증거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허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뜨겁게 가슴을 치며 결단했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첫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뜨거운 수련의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게 느껴질 때, 그리고 또는 인생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네,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처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신학교에 처음 들어설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엎드리며 결단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은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순간, 그때의 순간은 우리의 가슴은 불탔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사명은 절대로 식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확신에 찼어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뜨거웠던 결단과 그 숭고했던 각오는 다 어디로 가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팍팍한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실족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믿어야 할 때 두려워했고, 맡겨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손으로 그냥 붙들고 염려만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자리에서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가장 큰 목소리로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요정의 한마디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비록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성령의 숨으로 쉬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묵직한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실패의 기억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21장 보시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의 자리를 뒤로 한 채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옛 삶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은 과연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상처에 메여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를 끝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복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맥락 21장 서두를 살펴봐야 됩니다. 21장 3절을 보시면 참 쓸쓸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곁에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그물과 배를 그리고 잡았던 물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셔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그들의 삶에 새겨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다시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갔습니다. 자신들의 옛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 은혜 받기 전에 과거의 옛길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다를 바 없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요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한숨과 공허함만이 이 21장 대목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경험했어도 우리 인간은 언제든 다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돌아서면 여전히 나의 한계와 죄성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심과 실망시킨 것에 대한 죄송함과 그 모든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는 안 돼. 결국 나는 고기나 잡던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결국 소망의 자리를 뒤로한 채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큰 포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 우리의 거창한 결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세상의 유혹에서도 한순간에 홀린 듯 넘어져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염려와 불안에서도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정말 수없이 결단해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실족하는 나의 지독한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역시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우리의 지나간 실패를 계속해서 긁어버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실패의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서 진물이 나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 매여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서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뒤로 가는,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실패의 상처를 계속 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옛 삶의 습관과 옛 생각과 과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옛 감격을 다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죄책감입니까? 상처입니까? 실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여 스스로 포기하려고 도망치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도 주님은 부활 이후에도 그들을 세우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켜고 기다리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간 인생의 밤은 차갑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그 칠흑 같은 새벽녘, 바닷가 저편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지친 그들을 따뜻하게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라고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는데, 얘들아 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정스레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몸도 마음도 지친 그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며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를 낚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음성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서 겉옷을 황급히 찾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아직 90m쯤 되는 그 거리를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헤엄을 쳐서 빨리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여러분,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오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 잠깐 머물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지친 그 제자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는 따뜻한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구우시면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쌀쌀한 바람이 불고 아마 추웠을 것입니다. 젖은 몸은 오싹합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서 저기 주님이 피워놓으신 불에 몸을 녹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쉽게 주님이 피워놓으신 그 불 앞에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숯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란 이 키워드는 정말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아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에 두 번 어디에서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숯불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숯불은 어디에서 등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인하던 그 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차가운 밤에 주님을 몰래 따라가서 대제사장 뜰에서 쬐던 그 불이 바로 그가 처음에 봤던 숯불이었어요. 여종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며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아픔의 현장이 피어오르던 불이 바로 첫 번째 숯불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숯불을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피워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숯불을 가리키며, 베드로 너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지? 너 입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 밤이 기억나지 않느냐? 하고 추궁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나간 그 실패를 둘추어 질책하지 않으시고 먼저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하셨던 겁니다. 21장 12절을 보십시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지난 베드로였으면요 자신 있게 가서 먹고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는 큰 위축감과 두려움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나 사이의 이 큰 간격을 극복할 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간격을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딱 하나밖에 보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와라, 오라 하실 때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때 나아가지 못하면 죄의식과 실패의 파도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릴 뿐이고 허망하고 공허한 삶이 계속 그의 삶에 찾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숯불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은 예전의 숯불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전의 숯불은 부인하는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고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께서 피워주신 그 숯불 빛은 회복의 자리이며 용서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그 기억을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허기진 그 영혼을 향해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식탁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문화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이 배신한 자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식탁은 가벼운 식탁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흐르는 생명의 식탁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푸신 섬김의 식탁,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신적 의지가 담긴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보면 정말 뭉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하나하나 굽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자를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굳어버린 제자들의 그 마음을 따뜻한 숯불의 온기와 그 떡과 그리고 고기를 통해서 녹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아픈 숯불의 기억을 주님은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과 환대의 불빛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정죄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었고 실패의 자리가 다시 소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지난 한 주간의 실패 때문에, 세상 속에 또 넘어졌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날마다 짓누르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상처를 다시 들추기 위해 찾아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새벽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와서 먹으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손길이 오늘 우리의 찢긴 마음과 상처받은 그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조반을 함께 나누신 후에 이제 드디어 주님은요 마침내 베드로를 가만히 응시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정막을 깨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뛰고 놀랐을까요?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차라리 너 왜 그랬냐, 너 전에 나한테 한 말이 뭐냐, 난 너에게 실망이다 와 같은 말씀이었다면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고 잘못했다고 해볼 텐데,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하기에는 목이 꽉 메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이건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상처를 다시 헤집기 위해서도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데 저도 동참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 번의 부인이었어요. 세 번의 부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내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란 단어는 판타라는 단어인데, 전체와 낱낱을 모두 합친 전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말한 이 판타, 이 모든 것에는 그의 모든 결함과 흠과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고, 그렇다 하여도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여 내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간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무기력하고 나약함이 있는 나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내세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없이 결단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또다시 아픔을 드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이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심했지만 늘 넘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어느새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했고 우리의 결심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겉돌면서 맴돌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 실패했느냐, 왜 또 넘어졌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친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나의 큰 결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가파워십이
작사 작곡한

0: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그물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동의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여러분 그거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 못하겠는데요 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며 주님 제가 남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복된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성동교회 허성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뜨겁지만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했던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또 예배자로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만 더 뜨겁고 또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또 만나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되는데

0: 샵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요즘 곡도 좋고 예전 곡도 좋고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곡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곡을 내가 참 눈물로 불렀다 그런 찬양곡도 신청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요.
0: 예. 네.
1: 예. 시원한 데만 찾아서.
0: 시원한 데만 찾아서.
1: 네.
0: 오늘 근데 가장 또 시원한 곳을 오셨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0: 스튜디오 시원하고 네.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마음 시원해질 수도 있고요.
1: 네.
0: 네. 자,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마음껏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건반에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사실 좀 울컥하고요.
0: 네.
1: 오늘 부르다가 또 울컥하지 않을까.
0: 예. 네. 그러게요. 네. 저도 잘했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막 일대일로 막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는 것 같고
1: 네.
0: 막 위로해 주실 것 같고 인수야도 와 크, 내가 또 위로해 줄게 딱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확 뜯는 그런 제목이에요.
1: 네.
0: 이 시간에 우리 뜨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뜨겁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육 간에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멀리 떠나 있는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유찬양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앱의 간판 이름도 은혜롭네요. 은혜 받습니다. 1816번님 비롯해가지고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운전 중입니다. 차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0824번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라디오 찬양 예배 통해서 은혜롭고 벅찬 감동돼서 새끼라에서 귀한 시간 되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로 섬기는 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찬양이 흠뻑 적시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많은 위로가 돼서 새끼라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들려주시면 은혜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신청곡이 있나요? 신청곡이 안 보이는데 신청곡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부산에서 라디오에 함께 하시는 우리 0720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새끼라 많은 영혼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9016번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우리 권사님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네. 곡인가요?
1: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0: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 이 곡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옛날 곡인데도 지금 불러도 너무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많아가지고 네. 찔릴 때가 또 많아요. 왜 이 곡 고르셨어요 권사님은?
1: 저도 찔릴 때가 많아서
0: 헛되고 헛된 것들
1: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또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구해보고 또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구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0: 이 가사의 고백에 보면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1: 아멘.
0: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덥다 하면서 찬물 엄청 찾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거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1: 네.
0: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잖아요.
1: 아멘.
0: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연들 샵 1069, 우물정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주시면 함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054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첫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1799번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1: 아멘.
0: 와, 사방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되게 하소서. 9016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신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죠?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계셨는데 자, 그럼 제가 찾는 동안 자, 5094번님
1: 네.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휴가 와서 휴가 잘 보내고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은혜의 찬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대구에서 제주로 휴가를 가서 또 휴가를 또 보내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은혜 받았던 찬양 감사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8413번님 그때 받았던 은혜 감격이 새롭게 다가오네요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힘을 주리니 자, 우리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셔도 좋고요. 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1: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덥다고 우리가 다 미룰 수 없어요. 예배도 예, 안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혹시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24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은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세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난대요.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수리하여 오신 비사님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라고. 뭘 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에어컨이나 그런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7435번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5001번님도 지난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벅찬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곡은 내 평생 살아온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참 이 깊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라.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소리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찬송가까지 같이
1: 네.
0: 이렇게 삽입돼 있는 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했어요. 0715번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권사님.
1: 세 번째 굴수이식 받으러 입원해 있는 친구 양양이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도 6년간의 긴 항암 치료가 지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0: 아유, 그렇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2671번님 오늘 사연 처음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신대요. 휴가여서 나주 한수재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 휴가 중에 또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네요. 2671번님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아플 때 일어나 걸어라 울면서 많이 부르고 치료받았대요. 우리 6151번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536번님
1: 오전 진료 때 아직 아들의 폐 종양이 좀 더 커졌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위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지금 그 소식 듣고 많이 많이 실망이 되셨겠어요. 우리 2536번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이제 신청해봤는데요.
1: 네. 네.
0: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 밤에 예. 옛날 수련회 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봤거든요. 네. 제가 막 옆에서 막 방언 터지고 네.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서 이 찬양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기도를 막 애들을 시키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도 하고
1: 은혜가 됐겠네요.
0: 근데 내 앞에서 그 몇십 년 전 내 친구들이 경험했던 거를 애들이 앞에서 딱 경험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애들이 막 울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네.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제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막 우리가 이거 찬양을 막 반복해서 부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 이 찬양을 참 불렀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어디선가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겠죠.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련회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어느 여름이 생각나신다고, 우리 아이들도 며칠 전 수련회 다녀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을 거라 믿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둘째 딸이 오늘 수련회 떠났거든요.
2: 아, 수련회 기간이세요? 네,
0: 수련회 기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참 기대가 되고, 아, 참 딸이 뜨겁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네.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좀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늦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네. 어렸을 때 그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경험이 없으시죠?
2: 지금 이제 저희 아들 낳기 전에는 중고등부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니까 예, 너무 예. 궁금해가지고 막 몰래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0: 그러니까.
2: 제 기대와는, 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너무 또 잘 적응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나 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참 여름 사역들 지금 끝난 교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꼭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2: 네.
0: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났고, 지금은 환갑의 나이에 전남 장흥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3476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신청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여름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그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 찬양으로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 새께라 감사합니다. 4527번님,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물을 뿌려주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1: 진짜
0: 이
1: 찍으신
0: 진짜
1: 사진인가
0: 찍으신
1: 봐요.
0: 사진이네요. 와,
1: 과수원을 하시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과수원에서 푸르른 우리 이파리가 정말 많은 이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물 많이 드시면서 그래도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더운데 지금.
0: 그러니까 4527번님, 8708번님 아들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
1: 저희 중학생 두 아들도 내일부터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둘째가 축구하는 학생 선수인데 훈련을 빠지고 가는 것에 감독님의 질타와 팀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수련회를 선택한 아들에게 꼭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우리 또 아들 있는 또 권사님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사연이 있다가 지금 울컥울컥 하시고 지금 우시느라고.
1: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훈련을
0: 와.
1: 빠지고 수련회를 가다니.
0: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막 수련회 때문에 학교 막 빠진다 그러고 보충수업 빠진다 그러고 선생님하고 막 대치하고 막 수련회 가려고 어떻게든 막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막 부모님 몰래 막 가기도 하고 지금은 가라고 가라고 해도 막안 가는 경우도 많고, 예.
1: 맞습니다.
0: 정말. 왜냐하면 수련회 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예. 이런 좋은 기회 때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목사님 생각하니 눈물 나요. 0800번님. 예, 이렇게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35년 전 언니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 에서 방문하러 갔었는데, 한인연합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신다면서, 0529번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78번님, 찬양으로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청곡 가운데서 십자가 그 사랑 이 곡으로 오늘 라디오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건반의 우리 유찬양 자매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기가 변화가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종 뭐를 깨닫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있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그 속에서 이래는 거 보면 자기 세상을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 동떨어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은 귀에 듣는 것과는 별개요. 다른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는 데만 힘을 모은다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자신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종들과 교직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버가모교회는 한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일부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버가모 교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했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작은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작은 지체 하나만 아파도 온

0: 몸이 아픈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한 번씩 보시죠. 옷은 잘 입었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혹시 뭐 하나 빠뜨린 건 없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출근 전날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날 입을 옷은 골라놓고 잠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입혀지는 옷이겠죠. 짜증과 원망 대신 사랑을 입고, 걱정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입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아침에 옷을 챙겨 입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에도 빛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새 찬송가 502장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를 보시면 귀여운 소년이 어두운 검정색 옷을 힘겹게 하지만 결단 있는 표정으로 열심히 벗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0742님 가장 먼저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시면서요. 저는 매번 느끼는데요. 믿음으로 고 인사하는 고

PD님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봅니다. 믿음으로 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꼬! 이렇게 외칠 때 같이 동시간대에 외치고 계실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9507님, 저는 서울 다녀왔어요. 시조카 며느리가

조카가 생기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4549님 믿음으로 꼭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8527님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오늘도 믿음으로 꼭 함께합니다.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3874님도 믿음 하트 받아가셨고요. 1419님 믿음. 믿음으로 고, 믿음으로 고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527님, 올해는 별다른 휴가 계획 없이 여름을 보내려고 해요.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고와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보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기분 좋은 채팅이 왔습니다. 이 여름을 극동방송과 함께 또 믿음으로 고와 함께 날려보내자 이렇게 힘차게 보내주셨는데요.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 별다른 휴가 계획 없으셔도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49님 너무 더운 날이지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뜨거운 불 위에서 닭갈비 했어요.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하고 싶고요. 멋진 찬송 함께 들으며 먹으라고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이 더운 날에 불 앞에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위를 이기고도 이렇게 불 앞에서 그 정성을 아마 듬뿍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는 걸 하셨네요. 부럽습니다. 0742님 믿음으로 꼭 방송에 함께하는 애청자분들은 아름다운 일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잔잔한 긍정의 평안을 느끼곤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방송 중에 함께 일상을 나누고 또 묵상을 나누고 간증을 나눠주시는 분들의 그런 은혜가 더 많은 곳에 더 멀리 닿을수록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9671님 손주들 방학이라서 둘 다 직장 간 아들 내외를 도와서 손주 둘을 돌보고 장어구이로 점심 주느라 무더위에 바빴습니다. 몸은 힘드나 맛있게 먹는 손주들을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고 기뻐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수피디님 방송으로 다시 또 힘을 얻네요. 수고 너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와, 지금 방학 시즌이죠. 방학 기간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주들을 돌보신다라는 이런 문자들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장어구이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와, 너무 부럽네요. 이 시간 배가 슬슬 고파오는 시간인데 어떤 저녁을 드시는지도 함께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또 힘을 얻는다는 말씀 해주시니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요일 코너는 말씀이 노래가 되다.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나서 찬양이 된 곡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속에 담긴 말씀을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김현진의 음성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새 찬송가 191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과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구절의 말씀이 한 편의 찬양이 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의 감동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찬양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난 할 수 없어 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오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찬송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마주하죠. 그때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었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을 함께 했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면서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서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우정, 우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크리스 탐린의 음성으로 Amazing Grace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말씀이 노래가 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한 편의 찬양이 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고요. 그 말씀의 새로운 감동으로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찬양 찬송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제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로 살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후렴구에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플레이트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황국명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글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린 찬양 속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그 찬양의 멜로디가 문득 떠오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 처음 받아온 상장 한 장, 서툰 글씨로 쓴 편지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의 것이라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 목사님이 소아암 투병 중인 8살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예쁘게 길었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아이의 잠자리에는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머리카락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주워 작은 봉투에 담는데 문득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이에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을 하나씩 세고 있니? 나는 이미 그 아이의 머리카락의 수를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 앞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도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미래, 내 힘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염려도 커지고 불안도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 심영진의 곡이었죠. 박우정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그 목사님의 딸 이야기. 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근데 그 딸이요. 큰 수술과 또 여러 차례 항암을 거쳐 지금은 병원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머리가 다시 예쁘게 자라 찰랑찰랑거리는 예쁜 4학년이 됐다고 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이 나았다는 그 결과보다 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도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며

손을 모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피아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두 곡의 찬송 고백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송을 통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떠올려보는 거, 그게 또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847번님이 요즘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도 잘 안 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그걸 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그럼 믿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713번님이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예요. 우리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아, 또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죠? 공감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셨고 9386번님도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주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지만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겠죠. 오늘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더 해야겠다고 주셨습니다. 네, 손자, 뭐 아들, 딸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 같은 거죠. 평생의 숙제로 이렇게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03번님이 매일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계시군요. 일하실 때 또 이 힘찬 찬양들로 더 즐겁게 오늘의 일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8845번님 샬롬 하영PD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처지고 힘드네요. 정말 더워서 힘찬 라디오로 휴가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시원한 찬양이 있는 곳 바로 이곳 극동방송 들으며 잠시나마 이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오 자유 신청해요 라고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신청곡까지 들고 이곳으로 휴가를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네, 3968번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고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또 축복의 문자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 자유 소리보기 3집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고신대학교 우리 이정기 총장님을 우리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대학의 사명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리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총장님이십니다. 또 이들이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들을 가지시고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교회와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믿음의 도전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비전으로 품는 복된 우리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 온천교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삼단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78년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시작됐는데 우리 고신대학이 1946년 2년 먼저 시작돼서 올해 80년이 되었습니다. 딱 형제간에 두 살 터울이 참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준비한 PPT를 가지고 온천교회와 우리 고신대학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기독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동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온천교회하고 고신대 홈페이지 다 가지고 했는데 저는 동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실 78년, 80년 보통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대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 더욱 함께하는 교회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밑줄 친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천교회 부모님들이여 교사들이여 들으라. 신명기 6장은 쉐마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다음 세대 교육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다음 세대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세대 교육하다 보니까 우리 고신대 교수들과 고신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책을 3개 내었습니다. 2030, 4050, 6070 세대별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이 냈는데 굉장히 책 내용도 좋고 많이 팔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자꾸 다음 세대이지만은 사실은 전도서에 보니까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유아부터 고등부, 대학부까지를 다음 세대를 하는데 오늘 저는 다음 세대도 생각하지만은 지금 세대, 3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래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둘째는 세대 간의 신앙의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3대 또는 2대, 4대 믿음의 맹문 가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예레미야 29장 이 온천교회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은 꼭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요엘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며 그 자녀는 후세대에게 말할 것이니라. 저는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교회 초대 군사

초대 집사였습니다. 할머니 신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저에게 이어지고 저의 신앙이 우리 딸 아들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면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후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대학의 사명이 각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각 교육 부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첫 번째 출발이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신대의 사명은 뭡니까? 기독교 대학의 사명이 뭡니까? 기독교 대학은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전공과 교양과 신학이나 사회복지, 의료, 복원 모든 학문이 다 여호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식의 근본인 것을 고신대학이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약 130학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재 양성을 하는데 기독교 대학은 고신대학은 다른 대학하고 다른 데는 189개 대학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대학이 아니고 고신대는 고신대만의 정체성이 있고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인성과 교양과 영성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사명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육학자로서 이 만남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누가복음 19장만큼 의미 있는 성경구절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도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지만은 인생을 바꾸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아였습니다. 세리장이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외톨이였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여 삭개오 마음속에 친구가 없는 사회적 외톨이지만은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여 아침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나갔습니다. 광장에 나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옆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왔습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를 안다. 인격적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뭡니까? 그윽하고 따뜻하고 삭개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눈길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오라 너를 안다. 그러면 올라온 사실은 오늘 너희 집에 자겠다. 밥을 같이 먹겠다. 이야기를 같이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네 배나 갚겠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놀라운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미팅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엔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 첫 출발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선생님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 가자. 아이들은 마음을 떠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육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힘, 믿음의 힘, 교육의 힘도 그 위에 못지않게 아주 힘이 있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교육을 잘해두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교육의 맛을 아는 우리 목회자들,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교육 잘하면요, 한번 사람을 잘 키워나면요, 얼마나 그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은, 뷔페 식당 가면은 여러분 접시에 어떤 음식을 올립니까? 먹어보고 맛있는 음식에 젓가락질을 가듯이 교회에서, 대학에서 기독 인재 양성을 하고 그 인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재로 양성되고 쓰임 받잖아요. 그 교육하는 맛, 사람 키우는 맛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입니까? 고신대학은 교훈이, 한상동 순왕수 목사님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훈을 하나님 앞에서 코란대어 우리 고신대학의 모토입니다. 고신교회의 신앙의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산 경남에 23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성경으로 세상 읽기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은 고신대 외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목사이지만은 기독교 교육이 전공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이 내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왜 평생 교육을 하느냐, 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느냐, 네 가지 목표를, 기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두 번째는 안 것을 두두 행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암과 삶의 일치가 중요하다. 세 번째,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원을 가고, 왜 석박사를 하고, 왜 평생교육을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공부한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to be.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아울러서 더 확장하면은 다른 사람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인성을 가진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남자 교수는 인근의 국립학교 전근 가고 열 선생님 남았습니다. 1년 반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얻었던 그런 기쁨의 순간이 5개월, 6개월 후에 쉽게 말해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천적 중증 장애인인 것이 판정이 났습니다. 엄마 교사가 절망했습니다. 아이를 입양시킬까, 버려버릴까, 이 아이를 안고 같이 자살할까, 그런 중에 교회를 가기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선천적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느 대륙에 보낼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보내자. 어느 나라 보낼까? 한국에 보내면 될 것 같다. 어느 가정에 보내면 이 장애를 가졌지만 잘 키워줄까?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다가 교사 부부인 우리에게 보냈다. 여기까지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때부터 장애를 가졌지만 그 아이가,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으로, 나의 자녀로, 내 아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을 출발은 존재를, 여러분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이거 놓치고 나서요, 부모님들이 뭡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기독교 세계관이 없이 그런 상태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들, 딸 다 키웠는데요. 부모의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더라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입니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인재가 네 개 인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앙을 주는 네 번째 인재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인재 2번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1번입니다. 1번의 인재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와 사회에 헌신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 인재가

1번 인재입니다. 가장 많은 인재가 1번이 아닙니다. 아쉽지만은 2번이 가장 많다 합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2번 인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달란트를 주었는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2번의 인재를 1번으로 보내는 것이 기독교 교회이고 우리가 놓치지 않은 기독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입니다. 고신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신대 1946년 시작됐습니다.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영도 자주 어디서? 저 고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이 키우는 인재가 신앙인 양성입니다. 신앙, 인성 이런 사람을 키우는 대학이 없습니다. 고신대가 유일합니다. 저는 우리 고신대는 미국의 한 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고등학교입니다. 보스턴 인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미국 정계를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이고 월스트리트 금융계를 움직이고 로펌법 법률을 움직이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가?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일까? 조사해봤습니다. 분석해봤습니다. 이거는 한 20년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교훈입니다. 라틴어로 난 시비, 영어로 not for self.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필립스 고등학교 출신들이 세상을 움직이다 한답니다. 여러분, 이 학교 조그만 고등학교인데 발진 기금이 5천억이 넘습니다. 5천억 1조가 돈이 모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국에서 이 대학에 기부를 할까요? 저는 인재를 키우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양성하니까 이 대학에 후원을 하는 겁니다. 라틴어 난 시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저는 이 not for self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고신대 아이들도 이런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졸업생 장면입니다. 박진규라는 한국인 2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으로 졸업해서 졸업식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하버드 졸업식 장면입니다. 이 친구 연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회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좋은 대학에 와서 장학금 받고 좋은 커리큘럼, 좋은 교수님, 좋은 도서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데 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하버드 졸업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웁니다. 엄마 아빠가 웁니다. 엄마 아빠가 누굽니까? 이민 가서 뉴욕에서 아버지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 청소하는 아버지, 엄마는 미장원에서 손톱 정리하는 가정의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사례가 많거든요. 마지막 연설, 마지막 장면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고신대 졸업식 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졸업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맞는데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핵심입니다. For self가 아니고 not for self.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끝냅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Not for self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인재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까? 다음 세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for self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재능이 탁월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스펙이 끝내주는 젊은이가 많거든요. 그 젊은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한, 이런 우리의 자녀 고신대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신대 짧게 제가 PPT를 몇 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46년에 여러분, 1945년까지 우리나라 시대상 어땠습니까?
일본이

0: 우리 식민지 있을 때 그들이 신앙인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동방요배라고요. 동쪽에 있는,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그들의 황실을 위해서 절하라. 동방요배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안 했습니다. 창시계명, 이름을 다 일본말로 바꾸어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사에게 절을 하라. 한상돈 주남수 목사, 이인재 목사,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 참배에 거부하고 감옥소 갔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고신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바뀌었는데, 여러분 고신대 졸업생이, 제1회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세 사람입니다. 고신대학교 1회 졸업생이, 2회 졸업생 한 명 줄어서 두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800명, 900명 이럴 때입니다. 졸업생이 3만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칼라만, 사진만 보세요. 정말 허벌판에서, 대학은 금성중학교에서 시작되고, 송도의 허벌판에서 광야에서 시작되고, 병원은요, 제3영도계 마당에서 천막으로 시작했습니다. 46년, 51년도 시작된 것이 이렇게 흘러서 칼라로 다 박힙니다. 졸업생 두세 명, 세 명에서 700명, 800명이 졸업하고요. 건물이 한두 동에서 고신대 영도 캠퍼스마다 건물이 11동입니다. 천안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송도 가보세요. 봉원병원 건물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셨는데 대학이 힘들다, 병원이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 문제 아닙니다. 정체성 문제고 본질의 문제고. 여러분, 은혜의 80년이 됐습니다. 아마도 2년 후에 온천교회도 80주년 하겠죠. 올해 9월 4일 날 나중에 부총장님이 우리 온천교회 자랑하는 우리 권사님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졸업생이 3만 명이 나왔습니다. 3만 명을 분석해보니까 목회자,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의료복지인, 복지사,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의료교육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또 8월 달 내일 병원 중심으로 해서 약 90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갑니다. 여러분, 연세대도 신학대학이 있고 연세대도 병원이 있습니다. 간호대 의대가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고신대가 의료선교사 100명이 배출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 신학교에서, 병원에서 이런 대학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기도, 그것이 큰 기도가 되고, 작은 물질 동참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온천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은 돈으로 오늘 고신대를 위해서 큰 힘을 실어주는 발전기금 전달식도 있고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몇백 명이 이번 2학기에 고신대 오겠다고 원서를 내었습니다. 500명 더 이상. 약 400명, 500명이 합격했는데 이제는 비자 발급이 얼마나 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기숙사 룸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름도 거기 새겨지고, 정말 대학과 교회가 다 이제 양성하는데 함께하는,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신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대학,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온천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귀한 사역에 끝까지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2-9191 온천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 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뭔가를 얻기 위해 통과하는 관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구할까요? 기도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다만 늘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로 채워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 내 줄을 가까이 아이자야 61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의 원함을 올려드리는 기도 분명 필요하지만 오늘 이 저녁만큼은 주님, 주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저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목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보내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이 없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행저질러와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에서 드리는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황금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어지는 곡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분이 신청하셨어요. 6245번님 제가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 6245번님의 신청곡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행군 나팔 소리에 힘차게 주먹 불끈 쥐고 목청껏 불러보고 싶어 찬송한다고 하신 7849님 찬송가 360장 띄워드립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6시 22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8월 6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세 곡의 은혜로운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였고요. 피아워십의 행군 나팔 소리에 두 손 불끈 쥐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찬양하셨죠? 그리고 샤론의 꽃 예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는 멘트를 조금 줄이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시원한 찬양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싶으신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380님 아멘! 일 끝나고 퇴근 중입니다. 보내주셨고요. 1401번님도 아멘! 외쳐주시면서 더운 날씨에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225번님은 첫째가 오늘부터 교회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삼형제를 키우면서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와, 삼형제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축복해요.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리기 전에 조금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6.25 전쟁의 한창이던 1951년 겨울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었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의 폭격으로 집과 아버지를 모두 잃었던 이 소년은 모지어 기자를 도와서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전쟁터 속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깊이 의지했다고 하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크리스마스 무렵 소년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1952년

2012년 여름 부대가 철수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이 아들인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 킴을 꼭 찾고 싶다고 국가보훈부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그리워했던 소년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났고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전쟁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워주었던 기적 같은 만남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우정이라고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또 제보를 기다릴게요. 이어서 또 찬양 계속 이어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새벽 기도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말씀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이었죠. 예수님은 그날에 너희가 무엇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것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한복음 16장 26절인데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간절한 마음으로, 2번 온전한 믿음으로, 3번 내 이름으로. 그날에 너희가 무엇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6절인데

네요. 정답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곱 창전골 밀키트 선물 세트 준비했는데요. 자, 어느 분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실지 지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0: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자, 오늘도 찬양으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 3번 내 이름으로 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뜻일 겁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통로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니까요. 오늘 이 저녁도 그리고 내일 저녁도 우리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장대진 PD와 행복한 시간, 은혜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예,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심지어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상 들은 적은 있으시죠? 안 들으셨으면 오늘도 보셨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나요?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따우마소라는 단어예요. 따우마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굉장히 경이롭게 놀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근데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extremely disturbed. 그러니까 매우 심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아니, 조금 더, 아마 제자들이 좀, 랍비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좀 조심스럽게 문의를 한 거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애꿎은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이는 일에 사용하셨나요? 시작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다. 조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배고픈 때가 있었다. 아침에 시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덜 심란한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행그리해지네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주로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한,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그러한 일로 기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건다 받는다. 연관없는 말씀하시는, 저 불편함은 그냥 다른 말로 돌리는 이야기들처럼 들려요. 이게 사실일까요? 마음속의 불편함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 마가가 쓴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때가 아니라고 썼던 단어는 테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늦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파괴였어요. 대부분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면 사과나무를 생각해요. 귤나무를 생각해요. 뭐냐면 열매가 맺히고 한 번에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문화잖아요. 거기 중동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많이 열리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야생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들 아래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작게 오늘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한데 아주 작게 이렇게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파리가 커지면서 이파리를 내는 곳에서 이 열매, 무화과 열매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더 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익어서 한 3주, 4주 안에 무화과가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 먼저 맺혀. 얘는 그 달, 당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작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지나가면서 약간 설이 걷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찾았던 거는 테에나가 없었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파괴의 때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시면 그걸 따면 조금 있다가 또 조그만 게 열려서 점점 커지고 조금 있다가 저기서 한 2, 3주마다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고 따고 자라고 따고 작은 거에서 큰 게 되니까 작은 걸 딸 수도 있어요. 중간치도 딸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너무 오래 두면 개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는 시기를 잘 잡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본문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델, 베이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화과 열매들이 많았던 동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동네들이 있어요. 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두 동네는 뭐냐면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벳바게는 베이트와 파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이었잖아요. 제자들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 중동을 갔다 오신 우리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언덕 위에 산 등성이 같은데 약간 작은 산에 이 위에 올라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걸어서 maybe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점 이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 있는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내려가세요. 그런데 벳페이지와 벳다니라고 하는 테에나와 파게의 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의 어린 열매들이 많이 있는 곳 벳바게와 무화과의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은 동네 베다니를 예수님이 왕래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선기자님의 글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파괴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거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테헤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벳바게 베이트와 베다니 사이에 이 합성된 단어로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매우 유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단어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사건 속에 이 저주의 장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바로 2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칭호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시고 성 안에서 성전을 둘러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마가복음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성으로 나오실 때 벳바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이 있죠.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마음속에 유일하게 저주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하는 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건설로 인해서 많은 도로들이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멀리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여기 다른 여러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다른 단위의 화폐 단위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물도 사야 되는데 재물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 그 가족들이 동전 교환소를 만들고 참배객들에게 10배나 넘는 환전의 수익을 내면서 물건을 팔면서도 수익도 나오고 돈을 바꿔주면서도 수익을 보는,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성전터에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조차도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또는 재물로 사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상을 업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 충족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활동들을 선택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종교적 소비자들, 심지어 헌금도 마치 투기하거나 투자하듯이 내가 헌금을 잘하면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이나 내 집을 축복할 거라는 그러한 동기로 이러한 소비자, 영적 소비자의 religious spiritual consumer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림으로 설교하시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공간 안에 내 필요를 채우는, 마치 마트에 가서 내 필요를 원하는 대로 내가 돈 주고 교환하듯이 하나님한테 와서도 소비자로 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소비자의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밑에 쓴 단어를 보실까요? 거함과 구함입니다. 왜?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듯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약간 매직 포뮬라인가요? 진이 병을 이렇게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요. 딱 떼내면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주문처럼 느껴져요. 뭔가 포뮬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

삶은 무슨 삶일까요? 굉장히 많아 보여. 커 보여. 이파리가 있는 큰 나무를 보시면 그 파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파리 때문에 파괴가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나무에는 작더라도 살아있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파리만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거는요, 영적 미숙이 아니고요, 영적 위선이었어요. 작은 파괴라도 있으면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성전에는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속에도 똑같이 종교적 소비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나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리더와 성도들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파리는 많은데 예수님은 그 이파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연막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 기도까지 구함까지도 행위의 일환이 되는 것.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난해해서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행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자, 이걸 나쁘다고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이 그 위선이 더 싫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이 젖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 구함조차도 우리 할머님이 냉수 떠다 놓고 이렇게 선앙당에서 비셨던 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산신령이 봐주시겠지. 산신령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행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Seeking not for approval.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함을 위하며 for abiding이에요. Approval이 아니라 abiding을 위한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해요? 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막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를 키우거나 뭐 자기를 길게 하거나 자기 안에 뭔가 막 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제공해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자기 가지 끝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파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세요? 우리들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아직도 종교적 소비자의 모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성이면 감천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거함을 위한 구함이에요. 자매님들은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때는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안방에 가면 안방으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0: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까지 자꾸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나 좀 속으로는 말 못하죠. 아버지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문을 왜 닫아?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좀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의 마음이 깊숙한 곳엔 뭐 하냐면 나랑 대화하는 게 뭔가, 저는 언제 말하냐면 뭐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싶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관계하고 싶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관계하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에 비유하셨습니다. 장사꾼은 평소에도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기로 결단하죠.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감동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선순환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빛나 보이고 순간의 기쁨을 주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짜 보화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두렵고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세상이 아닌 천국의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공포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내려놓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즉 경제적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당부를 기억하며 순수한 동기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강명식의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강성식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늘 순수한 동기로 노래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들,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271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양산에 살고 계신 승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 찬송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기쁨의 강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싱어즈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준모 남궁성옥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리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턴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이지연의 나에만 받으소서 듣고 오셨어요. 다음 찬송은 신청 찬송입니다. 1070번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신청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이 가사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샵 9330 문자메시지 우리 1070번님처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한웅재의 일상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루하루 가운데 순수한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찬양으로 순수한 동기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0: 선사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세요? 어느 책에서 영국의 극작가 존 플레처의 9개의 좌우명을 봤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나기나소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영혼에 눈이 끼어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더 한층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셋째,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넷째, 나는 일체의 불친절한 말과 사상을 이겨냈는가?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가?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약하는가? 일곱째,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했는가? 여덟째, 나는 몇 번이나 나를 이겼는가? 마지막 아홉째는 나의 생활과 말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저는 아홉 번째를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생활은 말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 일상이 항상 복음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성도의 삶으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이어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송가나 찬양 있으시면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인 나기나소 적으시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진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을 위로하는 용도로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안 좋아도 우울과 침체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핵심은 시편 54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시간을 달리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내적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서 살핀 시편 54편과 시편 31편을 연결해 봄으로써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호산의 앨범 Mighty God 중에서 The Name 그리고 We Give Thanks 그리고 찬송가 Holy Holy Holy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데니스 저니건의 곡으로 As the Deer 조이 그룹의 아카펠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힐송 워시워 어쿠스틱 앨범 시리즈 힐송 채플 중에서 Save Your King 그리고 빈야드 뮤직의 어쿠스틱 워시 분반 홈 어게인 중에서 Sweet Mercies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커리스 베리의 곡으로 Reckless Lov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들, 그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시간 동안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주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띄워드렸습니다. 목요일 밤,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참 짧고 굵은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다면 그리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고백했다면 아멘으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 오늘도 이브닝 프레이즈, 아름다운 찬양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 탐린의 찬양입니다. Good, good father.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 힘차게 오늘의 교회 파워스테이션 찬양팀과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두 곡 띄워드립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크리스 탐넨의 Good Good Father 그리고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감사와 찬양드리며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시면 무료로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편리한 극동방송 앱 다운받으시고 사연도 보내보시고 신청곡도 보내보시고요. 또 풍성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밤, 목요일 저녁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커스의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밤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한계. 그렇게 나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진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시야를 꽉 채우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그 큰 문제들이 슬슬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문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그대에게로, 조준모의 십자가에서,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커츠만의 My Rhythm을 Is Faithful and True,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레너드 해리스의 We're Enough for Grac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멀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먼 데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면 어지러운데 시선을 멀리 두면 한결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막 멀미도 나고 그런데 좀 더 멀리 좀 더 큰 걸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지럽다면 너무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좀 멀리 두면 어떨까?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위일러브의 허망해 보이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같이 메시나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별그대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충성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달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다마리에스의 아름다운 영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로스의 주께서 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매년 여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열매 충성 함께하는데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을지,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별그대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더운데, 더운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더위도 잊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곡표라고 문자

0: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나눴어요. 15장 2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요동치지 않고요. 묵묵히 우리의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더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이룬 것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참된 쉼이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천문대에서 아무 별도 없는 까만 하늘을 향해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커다란 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만 보이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까만 하늘에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 행성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유여림의 이제는 내가 없고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명현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다윗의 노래에 내 진정 사모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CC Winans의 Come Jesus Com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His Will의 그저 사랑만 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언어인증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정상적인 무역과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몰래 몰래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삶일 텐데요. 그 가운데에도 남한에서 만들어진 분유나 뭐 영양제, 또 한국산 의류나 생활용품들이 북한 땅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불법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와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사랑송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일지라도 밀수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또 평화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북한 땅에 닿아서 더 이상 그들이 숨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북한의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기적은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사역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정영실 목사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1: 첫 번째 교회는 이름이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0: 네.
1: 유엘인 교회입니다. 유는 오직 유자를 쓰고요.
0: 아.
1: 엘은 하나님, 그리고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 아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유엘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유엘인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언제 예. 개척이 됐나요?
1: 2018년에 서울 강서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0: 예. 목사님.

0: 님이 정철웅 목사님이시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이신데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0: 오, 네. 네,
1: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탈북민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0: 탈북민 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1: 예, 교회

0: 이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찬양과 노래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목사님과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노래 사역 그리고 북한 선교와 탈북민 선교를 위한 찬양단을 만들고요. 특별히 유엘인 교회는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만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 그리고 다문화.
1: 오.
0: 이렇게 복음 통일의 삼각축을 함께 구성해서 각 지역마다 북한의 한 지역을 품고 사명지로 삼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1: 예.
0: 한 지역에 유엘인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서 오. 북한 한 지역을 품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그 첫 열매로 이번에 부산에 부산 유엘인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1: 와, 할렐루야.
0: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1: 네.
0: 그 과정을 놓고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천과 서울 네, 두 곳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해온 유엘인 교회 사역들 그리고 올해의 중점 사역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0: 유엘인 교회 우리 2025년에 품고 있는 사역들은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1: 예.
0: 찬양 사역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저희 극동 아카데미의 학생이기도 예. 하고
0: 아, 그렇군요.
1: 김애린 자매
0: 예.
1: 바로 이 아코디언도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아, 계시고
0: 그리고 이렇게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1: 예.
0: 한반도 찬양단을 꾸렸고요.
1: 예.
0: 그리고 교단 안에 통일선교 훈련원들을 통해서 복음통일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산 유엘인 교회가 품고 있는 북한의 사역지, 사명지가 함경북도 라선시입니다.
1: 네.
0: 이게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부산과 만나는 지역이 라선입니다.
1: 네, 맞아요.
0: 그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부산 유엘인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 지역에 앞으로 나아갈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1: 네. 특히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특별히 교회가 시작될 때는 탈북민 이웃들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 2024년부터는 탈북민 이웃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웃까지도 함께 품는 교회로 오. 사역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1: 예.
0: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유엘인 교회도 이제 반주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1: 오,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코디언으로 피아노 반주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참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유엘인 네. 교회와 함께 찬양 사역에 또 헌신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는요. 부산 유엘인 교회가 예배당을 꾸리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북 주민과 다민아 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 찬양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1: 예.
0: 세 번째는 해외 선교제 개척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11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유엘인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 유엘인 교회 정철옥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눈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늘꿈교회네요.
1: 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꿈교회입니다.
0: 네.
1: 특별히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0: 네.
1: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모여든 공동체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꿈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하늘꿈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우리 하늘꿈 교회가 세워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은데.
1: 네, 네.
0: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하늘꿈 교회는 특별하게 우리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0: 예.
1: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더 맞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탈북민 이웃들이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듣고
0: 네.
1: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늘꿈 교회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 나가다가 바로 얼마 전에
0: 예.
1: 이제 교회를 담임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0: 그래요.
1: 그 목사님이 이경석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이경석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한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기관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인데요.
0: 네.
1: 이곳에서 10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0: 예.
1: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횃불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0: 네. 네,
1: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재단을 사임하고 202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로 목사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0: 예.
1: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하늘꿈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는 그러면 교회 설립 목적과 사역의 내용은 어떤가요?
1: 여느 탈북민 교회와 같이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런데 하늘꿈교회는 특별하게 한국 탈북민 기독신우회의 정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예.
1: 여러분 탈북민 기독신우회가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0: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는데
1: 예. 예.
0: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0: 그렇더라고요.
1: 우리 탈북 기독인
0: 직장인들.
1: 직장인들이죠.
0: 네.
1: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기독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늘꿈 교회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0: 예.
1: 그리고 그분들 중에 특별히 또 복음이 궁금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또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0: 공부를 하면서
1: 네.
0: 계속해서 신앙 영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예배 한번 참석을 했고 목사님도 가서 말씀 전해보셨지만
0: 네, 그렇습니다.
1: 참 찬양도 뜨겁고
0: 예.
1: 기도도 정말 부르짖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0: 예.
1: 와, 인천에서 또 각 교회를 섬기시는 탈북민들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귀하다라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의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자비량으로
1: 맞아요.
0: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하늘꿈교회가 앞으로도 귀중한 사역들 펼쳐 나갈 텐데요.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0: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최근에 탈북민 어린 자녀가 예배당에서 놀다가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1: 네.
0: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1: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탈북민 그 신우회를 매달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0: 예.
1: 끝날 때
0: 예.
1: 다들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뭐 쌀이나 생골품이나 예. 드리는데 그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0: 정말 쉽지가 않죠.
1: 네.
0: 이렇게 올 때 함께 예배하고 올 때 우리가 마음의 정을 나누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쌀, 뭐 찹쌀, 때로는 명태,
1: 반찬 이런
0: 네,
1: 거
0: 여러 가지 선물들을 예.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매달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0: 예.
1: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신우의 예배에 또 물질로 또 물품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꿈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세 번째, 탈북민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유엘인 교회와 하늘꿈 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목사님 또 신청해 주신 찬송을 한 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늘꿈교회 이경성 목사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열고 국경 경비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북중 혈맹을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진행하면서 국경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외부 전자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용악산 프로그램 사용이 확산되자 당국이 판매자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서울의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K-뷰티 소비가 크게 늘면서 방한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이란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상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

민망 불안도 한층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한 별도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함께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과 무장해제 협상도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 지역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 EU가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U는 스페인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세우타 외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또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와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 역할 확대, 이주민 밀입국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 강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공동 대응 방안으로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유입된 이주민 7만 2천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고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번 사태가 유럽 본토로 확산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원국 간 국경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수록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 문제로 남아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내 안보 전략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력 강화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군 창군 기념 행사를 계기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경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연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전통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밀수 등 국경지역의 일탈 행위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국경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외부 물자 유입 통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는데요. 이에 현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밀수까지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군 창군 기념 연회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급의 북한 인사들이 참석해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전자자료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룡악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대학생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평양에서 약 $30를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조사도 했고 당국은 판매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된 전자지갑 자금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외 논문과 과학기술, 건축, 농업 분야 자료 등이 담겨 있어 대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연구와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외부 지식을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최근 승인되지 않은 전자자료를 복제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서울과학고와 세종과학고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이현준 학생이 만점으로 개인 세계 1위에 올랐고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미래의 수학자와 과학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도전했다고 말했고 실험 장비 부족과 영어 중심의 학습 자료 등 국제대회 준비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대보다 기초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순수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탐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늘고 결제 건수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금액이 82.7% 급증하며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분야 이용 금액이 98% 늘었고 약국과 한방의료, 피부 미용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성형외과 중심이던 의료 관광도 피부관리와 뿌띠 시술 등 일상적인 뷰티 보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소비는 서울 명동뿐 아니라 강남과 삼성동, 제주와 부산 등 지방 주요 관광지로도 확산하면서 의료와 K-뷰티, 문화체험을 결합한 복합 목적형 관광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광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와 체험 중심으로 다변화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메일과 고객 응대, 코딩,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1인 사업자는 최근 2년 사이 2배로 증가했고 1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AI가 창업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업체의 모방이 쉬워지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형태와 기업 운영 방식도 빠르게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7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

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 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고요. 대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 26도, 대전과 세종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7도, 청주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순천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군산과 여수, 순천 26도, 낮 최고 기온은 군산과 여수, 순천 모두 36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 26도, 상주와 울진 2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상주 35도, 울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26도, 구성 25도, 자성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구성 35도, 자성 2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풍산, 그리고 함경북도 전 지역에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함흥과 북청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방송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 궁금하시다면,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탈북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함께 하시는 은혜들 나누고 계시지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문자로 그리고 어플로도 남겨주시면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 때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폭풍보다 크고 우렁찬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랑과 은혜를 시편 29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으로 너 시험을 당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9편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권세를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차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음성이 곡향나무들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곡향나무들을 꺾으시며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을 어린 들소처럼 뛰놀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의 섬광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떨게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상수리나무들을 휘어지게 하고 살림을 벗기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여호와께서 홍수 후에 좌정하시고 일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 5분 시간을 주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나머지 1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한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0: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바로 사람은 한번 가면 끝이지요. 근데 1분 남았는데 집행,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바로 이 사람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를 하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유명한 톨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Crime and Punishment. 그 사람은 그때 이 대작을 쓰면서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지나간 날과 같이 살지 않고 참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저희들을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노래에서 우는 자는 위로로, 없는 자는 풍성으로,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함으로,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평화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국 땅에서 찬송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온 세상이 구주시며 이 땅의 만왕이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려보면서 믿음의 학과에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며 남과 북이 통일강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0: 찬송복음이 마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시는데요. 남과 북이 통일의 광장에서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오늘 자매님의 고백처럼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 평안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할까요?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블렌딩 노트였고요. 계속해서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모든 왕 중의 왕,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와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준비 과정과 대학 3학년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같이 찌그러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60대인 저에게도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한 신비한 응답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오늘도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고쳐 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던 네 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죽어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듯 밝게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특수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저의 마음 속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실 때 저의 교만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를 뿐 선교에는 크고 작은 일,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는 것과 선교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을 뿐인데도 북한 선교에 대해 초심을 잃어가고 있던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새롭게 가지게 하고 기도자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쓰임받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받아 누린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북한을 생각하여 볼 때 우리 탈북민들은 통일의 일선에 설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어진 과제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3만 4천 명이라는 많은 통일의 마중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 앞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의 군사로 잘 준비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빛.

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통일이 된 북한은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수십억 세계 영혼들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마지막 편 정명초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아파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녀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는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하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통한 음성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녀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기아씨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의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라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0: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 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함을 고백하며 주님 영화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견슬 이뤄나가는 주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지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는 5에서 40mm, 평안도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가 27도, 평양과 강릉, 대전,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25도, 개성과 청진이 24도, 강계가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대구, 광주가 37도, 목포 36도, 평양과 부산, 여수가 3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제주가 34도, 포항 33도, 함흥 32도, 강계가 31도, 해산이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양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평안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너무나도 더운 이 여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큰 인물을 큰 제목이라고 불렀고요. 작은 인물은 제목감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곤 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나무인데요.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 왕 때의 궁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자르고

장식했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예전에도 백향목은 아주 가치 있고 귀한 나무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백향목은 비싸고 귀한 제목이므로 집이나 성전을 지으면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백향목처럼 변하지 않고 곧고 또 오랜 시간 썩지 않으며 좋은 향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썩고 변하고 처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처음의 모습,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극동방송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귀한 찬송으로 함께하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이어집니다.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이기고 천년을 버티는 아주 크고 강한 나무이지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백향목으로 된 기둥처럼 든든한 버팀목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때론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짐처럼 생각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백향목처럼 믿음이 단단하고 신앙이 견고한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가장 먼저 흔들고 나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전략적으로 불안정하게 유도하곤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의 주춧돌처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교회의 중심적 인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때를 만나서 힘든 교육자들의 양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아직도 찾고 계심을 깨달으며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서 든든하게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이어들으면서 찬송 썸머 스페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과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0: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이길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세 번째 시간 한 글자 제목은 복이에요. 복.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복을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그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원역사를 지나서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까지 쭉 다 모든 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 생명력을 지니고 불어나는 상황 이거를 묘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복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복은 무엇이냐? 복은 계속 낳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창세기 성경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복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계속 낳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본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본래 의미는 씨앗이 나 자체를 키우고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나를 넘어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나를 넘어서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낳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신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이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여기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사레가 어떻게 사라로 바뀌었는데 이 사라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브람 이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의 의미였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개인적인 존귀함 이 이름도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 개인적인 존귀함이 공적인 범위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실까요?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에서 만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공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례라는 이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사례라는 이름 속에 소유격이 하나 들어있는데 나의라는 그런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빠지면서 한 집안의 안주인에서 모든 이의 어머니로 그 지위하고 영적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인간들이 공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게 저의 번역입니다. 신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복만이와 복순이가 된 거예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성경이 저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돼요.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겁니까? 내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가족의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고 배웠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의 부르심은 곧 나의 부르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 없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있어서 행복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너무 좋아서 한박웃음을 짓고 환호성을 터뜨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탁 나타나는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머 너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극적적하면서 자기 일터로 흩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이 되고 있는가? 이건 너무 단순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 되게 좋아하고 언젠가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어린 왕자 읽는 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저렇게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한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나름 가장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탁 열릴 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왜 거실엔 아무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왜 불은 꺼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렇게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삶으로 나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선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통 나로 가득해서 사실 누군가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해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게 맞죠.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또 그러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또 누가 한두 분 드시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여기서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거의 100% 성취될 예언인데요. 여러분 분명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걱정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목소리를 흔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야, 여러분들의 목소리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지쳐가지고 힘좀 받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실 나한테는 지금 다른 것보다 내 위로가 제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옛날 분이셔가지고 너무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나한테 이런 나한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말 아니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나도 박복한데 내 복이나 좀 챙겨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두 번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일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일단 하나님 마음은 알겠고요. 나름 멋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네요. 내가 아무튼 짜증은 좀 자제할게요. 다만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평화로워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조금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에게 좀 멋있게 갈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풍성히 좀 내게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시는 것들 잘 채우고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그것들 좀잘 주변에 골고루 나누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채워 주십시오. 자, 기대하시고 좀 채워 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둘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많은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들은 얘기들을 기반해서 말씀드려본 건데 어쩌면 저도 이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흔치 않아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그릇과 이웃의 그릇, 나의 그릇과 너의 그릇을 동시에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나의 페이지와 너의 페이지가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지도 않고 우선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너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일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윤리입니다. 여기서 네 자신같이라는 표현은 순서나 조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호흡이면서 동시적인 사건임을 뜻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웃의 굶주림을 내 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론적인 동일시를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에 스며드는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번거로워요. 일단 나부터 충분히 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경향성을 스스로 거스르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부르심의 본질,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이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은 나의 페이지를 먼저 채우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너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렇게 다른 페이지로의 흘러넘치는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먼저 부어지는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같은 페이지에 동시에 채워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는 나의 페이지가 과연 넘치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의 페이지가 결코 넘치도록 채워지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다른 페이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면 부가 넘쳐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이론은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되게 했더니 부자들이 그 부가 넘치지 않도록 자기들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확장 공사를 하더라. 인간이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너가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요.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불려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 있고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보편적인 추구의 삶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우리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욕망껏 살아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럴듯한 외피를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봤어요.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구분형 물그릇이고요. 하나는 연결형 물그릇입니다. 물을 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왼쪽 그릇을 보시면 왼쪽이 다 차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릇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아래쪽을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트여놨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동시에 차오르게 됩니다.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주신 걸까요? 오른쪽 그릇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왼쪽 그릇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채워진 후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나의 페이지와 이웃의 페이지를 동시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터주신 그 아래쪽 공간을 그림에서는 제가 터놨지만 실은 하나님이 터놓으신 건데 이거를 막아요. 그리고 나만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내 쪽 먼저 다 채우고 넘길게요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누군가는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그릇을 넓혀요. 나의 공간과 이웃의 공간이 우리가 받은 복으로 동시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할 사람처럼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창고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주변에 두신 나의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돈의 개념, 황금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눌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복을 주셔야 나누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복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복이라고 이미지화시킨 그런 번쩍이는 것들뿐일까? 성경의 관점에 서게 되면 그것은 내가 가진 사랑과 연결된 모든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눌 만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알턴 마음, 서툰 위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이런 것들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도 그 얼굴 때문에 누군가가 잠시 마음이 시원해졌다면 그것이 그 나눔의 결과라면 그 작은 일들이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것을 한번 세어보시죠. 나눌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는 자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이런 복의 확장성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복을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었고 또 그들은 책망을 받아서 흩어지는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한 가족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른 피부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 말하는 구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그 삶의 태도를 지닌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인지 살폈습니다. 내가 그려온 복의 모양은 어떤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복이 되는 삶을 또 새롭게 그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을 살폈는데요. 나를 타인과 동일시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를 타인과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예수님인가요? 예, 예수님은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를 동일시해라.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짜증이 나더라도. 말씀하신 걸 어떡합니까? 힘이 든 거 알겠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나를 같게 생각해라, 동일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이길승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냈기에 가을이 더욱

인생은 느낌표와 물음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느낌표의 인생만 살아서도 안 되고 물음표의 인생만을 살아서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곱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물음표의 삶도 많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느낌표의 삶이었죠.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물음표 투성이었던 인생이 감격의 느낌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음표의 삶이 느낌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소유나 성과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사는 현대인에게 비움의 미학을 알려주는 빈손이 주는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길 원한다면 움켜쥔 것들을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으려면, 한 사람의 가슴을 품으려면 빈손일수록 더 깊게 밀착할 수 있는 것. 행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엮고 싶다면 빈손이 주는 행복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불평을 버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게 하소서. 일상생활이 내게 주는 행복을 최대한 찾아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테너 강무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김재순 선생님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하다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서 교양지를 다시 발간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경매사에게 내놨습니다. 붓글씨, 호암 이병철 선생님이 쓴 붓글씨, 공수래 공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하니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가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게 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100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루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죠.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맏아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참 저희 목사들은 선교사 데이빌 리빙스턴을 엄청 존경하고 늘 설교의 예화를 씁니다. 1841년 데이빌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를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도 물리고 그는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 리빙스턴이 들어간 데는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빌 리빙스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리카를 갔을까?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사명 때문에. 오늘 요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요홉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욥은 우스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 없는 실망, 욥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 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주는 아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

형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라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아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네테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근무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네테니오 호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네테니오 호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 그 소설을 다 읽고 북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네테니오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데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로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음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것을
말하면은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고.

허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왕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요업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침해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요업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더러 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야. 쓴 돈만 내 돈이야.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재물이 신앙에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의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본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남한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지.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들을 그 못하러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남한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심 작고 이 사람 그냥 가려고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야.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담궈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살이 애기 살같이 문득병이 딱 날아갔어.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욥이 섬기는 하나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

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S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하늘담은 교회 남정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나 하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어디서든 진실하고 성실하여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타까운 일을 보며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이루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 얼마나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지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절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절제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그리고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PD입니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조금 지치기도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있다면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셨을까요? 휴대전화 알림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눈 뜨시자마자 바로 1분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하루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를 주제로 함께 할 건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무엇을 조금 내려놓고 무엇을 더 붙들고 싶은지, 그리고 내게 절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아트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묵상하고 결단 기도로 나아가는 키워드 썸머, 오늘의 주제 절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 여러분들의 이야기, 신청 찬양,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풍성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큰 은혜 누리면 좋겠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 키워드 썸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의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연주 찬양 준비했고요. 또 알파인 오메가 계절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1분 20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격적인 키워드 썸머 함께하기 전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특별한 우정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 로버트 피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전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입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거예요. 이 특별한 우정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이야기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소년 킴에 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같은 만남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또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정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방금 나눈 특별한 우정 이야기 안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이 특별한 우정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정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남궁 송우께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태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키워드는 절제입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크진 않는지, 필요한 것보다 더 구하고 있진 않은지, 이 아침 잠잠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절제라고 보내주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키워드 절제. 오늘의 묵상글과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절제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제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함께 받아보시고 함께 묵상의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잠시 후에 오늘의 묵상글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침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예수전도단의 예수 따라가며 람파스 콰이어의 나 이제 왔으니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글 함께 나누는데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글 100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절제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될 때가 있죠. 조금 더 좋은 결과, 조금 더 빠른 응답, 조금 더 큰 성공을 기대하며 기도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크기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당장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선택을 다스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족보다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부족함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많이 구하는 하루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선택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앞서서 나부엔의 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51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절제를 주제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절제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를 드릴 때 저의 욕구와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필요를 구하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과도한 바람이나 집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만족과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응답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제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이 가장 크고 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번구 김신석의 주님 내 안에 찬양 함께 나눴어요. 오늘 절제를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침 묵상함으로 나아갔는데요. 오늘 더 많이 구하는 하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저는 꼭 가져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이 절제라는 키워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음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고요. 방송 이제부터 듣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절제라고 보내주세요. 절제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절제라고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주말을 맞이하기 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PD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0: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1: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허망하고 무지하고 완고하며 무감각하며 방탕하며 더러우며 욕심을 가지며 썩어져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느 생활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특징이 진실과 옳음이라면 사탄의 특징은 거짓과 거짓말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생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틀린 말을 하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틀린 말을 하면서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새 사람의 모습보다는 옛 사람의 옷을 아직 입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지지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만약 거짓말장이, 뻥쟁이, 구라장이, 허풍쟁이로 불리면 곤란하겠지요. 참된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또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29절에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나쁜 말, 욕설을 비롯하여 남을 해치는 말까지를 포함합니다. 세상 사람, 옛사람은 사실을 말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새 사람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성도는 참된 말, 옳은 말을 할 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과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듣는 자 입장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서 거짓말은 던져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은 마음가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가짐 중에서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분노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분노할 때 그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분노를 성경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분노는 해가 지면 다시금 마음을 가라앉게 되어져 있는데 불의한 분노는 해가 져도 분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노의 원인이 바로 자존심이 상했거나 악의적이거나 증오했거나 원한을 가졌거나 복수 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 군사를 돌로 죽인 모세는 분노입니다. 300데나리온화 되는 향유를 소비했다고 분노하는 가룟 유다의 분노 또한 불의한 분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하였다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 열 제자의 분노 또한 불의한 분노입니다. 불의한 분노가 왜 무섭습니까? 죄를 짓게 함으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분노한 일이 있다면 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노가 불의한 분노였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롭고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은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이지요. 이는 예나 지금이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나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해외 물건의 직구 등에 관한 관세 등을 포탈하는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고용주들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착취하는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인이 자기의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금하는 것만 하지 않는 것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돌이키는 회심은 죄를 그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바라보는 시선을 옮기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이 당시 누가 도둑질 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못 먹고 못 입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음을 상기하고 도둑질에서 구제하는 일로 적극적인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라고 하지요?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바꾸어 볼까요? 성도는 바늘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섬긴 사람은 소도 섬길 수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고 적은 것에 구제하지 못하면서 크고 많아지면 구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또는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방황하는 죄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죄를 다시 짓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회심이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회심의 행동 변화에 있어 적극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은 첫 번째, 거짓말과 남을 해하는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되 덕을 세우며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낼 때에는 의로운 분노를 내되 죄를 짓는 분이나 악한 마귀가 이용하는 틈을 주는 불의한 분노를 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짓는 죄가 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보다 더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되 자신이 떳떳하게 번 돈과 재물로 수고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임을 깨닫고

0: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 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기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내과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지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나를 지지해주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래서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 후반부에 3분의 1 내용을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힘들었겠네요.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오히려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동안의 고생이나 아픔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역시 환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에게도 환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선생님, 지난번 치료해 주신 거, 처방해 주신 거 효과가 있네요 하면서 환자도 의사를 지지해 주는 것.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과 강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지해 줄 때 조는 분 없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딱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실 때 저도 신나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조는 분 얘기한 건 조는 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고개를 숙인 분 세 분이 계셔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서로 잘 지지해줘야 돼요. 네. 모든 인간관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더 서로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13장은 어떤 지지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지지받아야 할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지지받아야 돼요? 연약하니까. 나 혼자 옳다고 반듯하게 설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는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지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동조해 주고 격려해 주고 뒤에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여 오는 사람들 역시 조언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능한 조언들은 이미 스스로 생각해 왔다. 네. 이분이 기독교 상담가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이미 다들 답은 알고 온대요. 무엇이 필요해요?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이다. 진실하고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끼는 지지의 공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치료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지지해주고 싶다. 네. 그 의사가 하는 건 딴 게 아니었대요.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런데 폴 트루니에 박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인간의 지지에는 분명코 한계가 있다 지적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다만 그것을 기다릴 뿐이다. 의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지지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치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연에서 활동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미지의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새로운 것이 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약함을 고치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중요해요. 사람의 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희망 속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지지를 말해요.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지지는 안전에 대한 인간의 무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지를 얻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지를 얻기보다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 지지를 얻고자 하면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죠. 아, 하나님께 이것마저도 얘기해야 되나?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요즘은 AI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놓습니다. 이러면 어떡할까?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공감을 잘해줍니다. 지지를 잘해줍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더욱이 칭찬까지 해줍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딱 해서 던지면 그것까지 아냐고 훌륭하다고 칭찬까지 해줘요. AI와의 대화는 분명히 정서적인 위로와 공감의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부작용과 위험성도 있습니다. AI는 인격이나 영혼,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도 우리를 위해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언어적인 공감과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처도 있습니다. 충돌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느낍니다. 기다림의 긴 시간을 참아야 합니다. 반면에 AI는 비교적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응답해 줍니다. 몇 분도 아닙니다. 몇 초 만에 내 대답에 응답해 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 관계를 피하고 가상의 세계 속에 가상의 존재와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AI는 사용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반응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묶어둡니다. 자신과의 대화 속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마저 공감해 주면서 피해의식을 키우고 분노와 왜곡된 확신까지 강화시켜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친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해요? 아, 나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AI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AI 빠진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주지만 AI는 사용자가 떠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맞춰주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불행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적당히 주체적으로 사용해야지 빠져들면 안 됩니다. AI는 대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삶의 동행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다고 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내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고 물리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또한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단에 빠지거나 AI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았겠지만 마지막

이건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나의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좋은 관계들, 좋은 사람들, 서로 간에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무력감을 느끼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볼 때예요. 전에는 잘 나왔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 다녔다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목사로서의 책임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없었나?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다가갔나? 혹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신앙 교육을 잘 못했나? 우리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한 영혼 잘 목양을 못했나? 하는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지 못한 까닭.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신앙이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선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 뒤에는 제 책임인데 그 전까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왜? 신앙이 철두철미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새가족들은 사람들이 전도한 분이 끌어다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또 소그룹 식구들이 잘 챙겨주니까 야, 참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갔다? 그런 만남을, 그런 사랑을, 그러한 관심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공이다, 책임이 큽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진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닌 지 2년, 3년 이상이 되었다면 바른 신앙이 뭔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달랑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좀 읽어보고 교회가 날마다 소그룹 시간에도 묵상 나눈다는데 묵상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만 먹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떠먹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내가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교회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공부하십시오. 저도 3년이 돼가는데 위임식 앞두고 제가 헬스를 끊었어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헬스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아내가 덜커덩 PT를 끊어줬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내가 하면 되지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비싸게 개인 레슨을 받는 걸로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개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레슨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유튜브 보고 이래저래 해서 어느 정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하나하나 설명 들으면서 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성경 제대로 모르는 분들 거성교회 빼고 많이 계십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 기본 다짐반에 참석해서 반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확인하십시오. 아, 나 예전에 들었는데 아니요. 반복 한번 해보십시오.

2단계 믿음생활 실천반을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3단계 은사발견 3인방을 통해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 은사를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 실천하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가을 별빛마을 성경학당 마지막 6학기를 갔습니다. 마태복음을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탄생부터 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하나가 성취되었는지 적어도 거성교회 이 자리에 앉아계신 35분은 그걸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세상일로 바쁠 때 좀 더 쉬자고 할 때 그 35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어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도 여러분 이제 저희 50대 넘어가면 60대 넘어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훈련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으라. 세움을 입다 영어 성경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여러분 빌드업 요즘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지요? 축구에서 빌드업 많이 하잖아요. 하나하나 잘 조직을 갖추어서 하나하나 빌드업 하면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야 된다. 서로 조직력을 잘 갖춰나가는 것. 이걸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이번에 우승 국가가 어느 나라죠? 네, 스페인. 우리나라는 1승 빼고는 0 아니었죠. 지금 축구협회를 갈아엎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스페인 팀은 빌드업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총 결승전까지 8경기를 했는데 14골을 넣고 한 골 먹었어요. 8강전에서 벨기에에게 한 골 먹고 그 다음에는 한 골도 안 먹었습니다. 수비가 단단했죠. 공격도 그 모든 과정에서 빌드업이 잘 됐습니다. 데라프엔테 감독은 특별히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경기 끝나고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기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결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개신교는 1%도 안 돼요. 55%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국가에서 신앙은 그 가톨릭 신앙인데 그러나 언제나 보면 남미도 그렇고 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고 경기 중에도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이 감독은 탁월한 전술 능력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도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2024년 7월에는 스페인이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4번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스페인 대주교부터 성직자들이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주 인용한대요. 세비야의 대교구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신앙과 겸손, 개인보다는 팀을 앞세우는 자세, 희생과 노력, 신뢰의 정신을 선수들에게 전했다. 아무튼 신앙이 반듯한 가운데 또 자신이 맡겨진 일들, 또 팀들을 잘 빌드업 시켜가지고 세워가고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연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나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가능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철학, 이런저런 거짓 미혹하게 하는 거짓 이야기들이 또 거짓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성육신으로 임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계속해서 그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한 영으로 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진대요. 은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명철함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인생만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챙기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여기에 뭔가 더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 완전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예언자였어.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지 못하셨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내세우죠. 교주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희 교단에서 정리한 것이 있어요. 8가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믿어야 될 게 이 8가지입니다 하고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유일무이하고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도서로 참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진리의 계시는 오직 성경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교리 강론이나 뭐 누가 쓴 뭐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짜지요. 3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고 유일하며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꼭 이단들은 재림과 관련돼서 종말론 요한계시록 풀면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중요한 거, 자,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성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읽는다면 뭐 시한부 종말론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꽉

0: 역시 한 부족만 눈을 들고 왔어요. 그 아류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정통성과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 개신교의 신학의 전통에 따라 세워진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사도와 종교개혁의 그 정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전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만 제대로 확신 있게 믿는다면 이단의 소리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잡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토대에 빌드업 세워가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라면 두 번째는 따뜻한 관계, 사랑의 공동체에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하고 떠나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소외되어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서로 칭찬해 주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지금 해보실래요? 오늘따라 화장빨이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오늘 입으신 옷이 참 예쁘시네요. 네,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셨네요.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교회 가면 나 좋은 소리 들어. 그래서 더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그 믿음 속에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환대 공동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소중한 관계들 귀하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치기 쉬운 계절이죠. 이 뜨거운 여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날씨는 매우 무덥지만요. 오늘 오히려 이열치열 성령 안에서 뜨겁게 힘을 한번 내볼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빨간 이야기 불러드리는 밤이나 낮이나 강찬의 음성으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김도현의 여름을 빈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불러드려요. 이 여름 어떻게 보내야 지혜로울지 이곳까지 세곡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